0: 비마 언솔이 다하여 큰 키코나 코나 돌코나 코나 안갑 크마 등 온타오 바타오 피사분이 프라이 에라이 크마 에라이 크마 아하자 포항마이 운동 고토니 미니슬루는 나기나이 무캉어 앙 오카푸니 바이디 갑 가흐는 하약시 타바이슬링는 슬릉젠 나이 피사즈니 승티 아예 아파야 마트 마디비단 라부등느 가미니 아용무나 비하리 라부바이 아파야 비하리 흔스가드 앙 탈라르나크이 바라 산자팅바둥 나클라팅바둥 앙 탈라르나크이 피사즈니 쿠티나이 피사즈라니 갑크라우나이 티아나우 지라이나이 부토데프니 슬레바이디 구수 자랑둥 우리 얼폼둥 앙니 슬레르 라바바이디 응카르누나기나이 모디풀크우 앙 앙니 비카야우누 보로바이디 라타카흐둥 온타오 바타오 쿠디아쿠라나니 탕루말라이 앙 나부바우트탕느 아이 아파동자구문타이 갑구후구 어저대캉이고문 바지 온술리타구문타이 비만이 다하 란라이네 하구문 앙이 메고나오느 앙이 시트레오 다우카룬다갑회등 피사이타세오부 레카티그야자낭등 앙이 운두나이코타 앙이 메곤시강오느 앙푸타이네 하야크이 앙이 메곤시강오느 앙이 피사야 신돌푼등 가오니 온자리느 나이가 부타등 앙니 부타이티 나타이 앙다비스느 마고리 푸르마이느 비하리니 응티아제 사스니 문타이코 사미 비시증 란나니 라난고 자이여 피사이니 비카니 무좀시 온나이코 그스그 야가라 카우니 칼라난고 자이여 앙가 앙니 온타오 바타오 고토푸르느 마고리 큰타느 비하리니 응티아제 카스리 비스리 비카 알로호여 라하그티 칼라무 비마니 문당티 아르 가우니 문타이코 부탈 부탈 탈림 칼라난고 자이여 문시 알라다 노타이니 제라오 갑나이 아르 다하코 던크마나 피사푼 아르 소마스니 시강아오 농카이 미니 플라나이니 파오 칼라난고 자이여 온타이 라튼 앙니 루비나이 베이튼 하자세 모데니 바나 우시 파우튼 오카하데 앙니 시틀라야오 오르진 캄리랑튼 앙니 메곤 구스티 크마 아르 코포자나니 빌랑튼 앙니 하스타이나이 낭튼 고부라오 디불 메고나 알로튼 미카야 가올랑튼 온나이 문니 지라다 앙코 저갈랑튼 아르 고베니 산스리야 앙니 오라이니 타카이 온타이 자랑튼 오 온타야니 자랑튼 어블라스는 무지나이 농아 다하 갑나이 머드이 아르 온나이니 베센 어블라스는 문당나이 농아 푸타이나이 아르 푸타이티니 지나하리 자나야 마코궁어 항마 수레이 수레이 비스니레 트여 산스리낭나야 마코궁어 어블라스는 문당나이 농아 시나이의 글보니 그룹시 고방 데카이니 앙니 루비나이 부위튼 하자세 모데니 바나 우시파우튼 오카하데이 앙니 시틀라야오 오르진 캄리랑튼 앙니 메곤 구스티 크마 아르 코포자나네이 빌랑튼 앙니 하스타이나이 낭튼 그브라우디불 메구나 알로튼 비카야 가오랑튼 아르 온니 문니지라다 앙코즈가랑튼 글보니 산스리야 앙니 오라이니 타카이 온타이 자랑튼 온타이 자랑튼 다하 갑니 말라이 세미 시간어트 갑니 그나 송늘라이 스라트 송동 풀마이누 말라이 스누트 풀마이누 뭐하부터 동자여 다하니 콩세데이마 다하동 흔나 능너부터 풀마이자야 그스니 흐타 제라오 능너 서진하니 든카여 르흐르흐 증나이 문세 오론
1: 에세서 문타모나 디니니 톤레레 아이다니 기비오누 아글로노 보소캉다이 셀프 메드 라니 보루아 가오나 마카세 콘타이 수즈나니 아로니코 크나 문바이 톤레레 아이데오누 증다이 능타모나 크나 송하느 라나이 자능 아글로노 보소캉다이 데춘 소리가니 네베 숭도 솔로 프라치네코 숭도 솔로니 문 솜니 서히
2: समनि सरखी बेलासिनि नैरिंगा जाबाय डिउटिनिफ्राय फैनानै क्वार्टारमोन फैग्रोमोना टिभिखौ अन खालामबाय निउस लाइभ चेनेलाव मेट्रिक रिजाल्ट होनायनि गुदुं गुदुं निउस होगासिनो दिनै मेट्रिक आन्जादनि रिजाल्ट फोसावदों फरायसा समनि गिबि गिबि फाइनाल आन्जादनि देवना बारजेननायखाय जोबोर मुजिथाव जायो मोजां रिजाल्ट खालामनायफ्रा रंजानायजों गावखौनो बावगोमायो फारसेथिं फेल जानायफोरा दुखुनि हांमा सुरो टेन खालामनायफोरखौथ' दा बुंसै बिब्दिनो जादों दिनैबो स्टेन्ड खालामनायफोरखौ गोदोनायाव मालागा